이야기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잡아다 빗물 소리에 건져 더미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녹지 나가게 쓸날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소하다 몸에 물려나와 구경 머리들이 되려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로만 빠져나가니 임금 함부리까지 어디든 못갈데 있나.